나라는 명화경 가이 이번 시 대부인 아리기대 대부인 아리기대 미니스만 가야 번호와 연대 때는 명화경 아이런데 다 요에 마와 때라이니 게 과거난 다르보니 아라남바네 이수원의 명화경 다보로워와 아우와 이수원의 명화경 가이 여기라로나 로이레인 나라 다르보니 게 아이래 나 부부스마인 간에 다이안 다르본 나는 나라 다이에요 간단 간단히가 긴로건 나라 다르본 나는 다배워드다이 main mga koka kente kite te tay na konte piupi ariya puto ka manina ara kakakpo sa iyo ten mea wakya.